0: 올림픽, 올림픽이야.
1: 정말 이뻐요.
0: 중국에 사는 올림픽이야. 정말 멋지게 잘 됐지?
2: 어? 네, 是我 女儿. 我女儿.
0: 뭐라고요?
1: 몰라요?
2: 우리들, 우리들.
0: 진짜? 진짜? 진짜야? 야, 진짜.
2: 중국 아오유회, 아, 我是中国人. 아오유회 在中国办的. 我女儿在上面. 오늘 다 군대요.
0: 기분 좋은 날에 술을 한 잔 쭉 해야 돼. 그래.
3: 왜봐. 我终于参加奥运会了，虽然不是运动员。
4: 看到了，看到了。我今天还……
3: 爸，我再跟你说个事儿呗。